0: 살람베세.
1: 감히 우리의 최고 전업을 건드리는 자들은 하늘 땅을 다 뒤져서라도 그 땅을 내고야 말겠습니다. 이것이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